0: 林冲兄弟已经变成那样了，如果你要是在，大哥，你放心吧，我没事的。要是我倒下了，谁替石恩兄弟报仇？
1: 兄弟，大哥，梁山军阵法如此严整，这军中必有熟读兵法之人呐！什么兵法不兵法？兄长不必长他人志气，灭自己威风。
2: 等我和袁爵大师先杀出去，杀杀他们的锐气。好，
0: 着你二人带精兵一千，引诱梁山军前来至此。
2: 遵命。
3: 对面那些人武艺高强，我们有不少兄弟都死在他们的手里。可是。
0: 我不能眼睁睁看着我兄弟这么死去，我一定要过去帮忙。哎，兄弟，你大兵刚好，带洒家会会这个秃驴。
1: 大哥，小心呐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